Medium 50 kHz, 직통 합중 악숨, 양라 미디어 승입 계기 주기업시 당시 조절구, 양 갈세 당교매 릴레 센터 군이까니 Medium 50 kHz, 직통 집 계기 주기양아땅, 니시키 릴레 센터이까니 Medium 50 kHz, 직통 투기양이스, 양 FM 메가Hz 계당 직당시 조절시 강아시 아가시원이 레니슛, 피도 추조드 으스나 차루 카사당아시 디니 디그림 니스바 고속샷, 디그림의 고속배가 라다스는 나술사나다.